0: 비겐액 대꾸났다.
1: 비겐액 대꾸났다. 아마
2: 비겐액 클레능스카 이가네시스 아티코잠 시그시그즈 이키즐레 이그르마 비스틱산베 오 아티
3: 수! 오비탐레 토글! 어느 꿈을 쉽다 볼머이!
4: 이마음 가밀! 이르다가 일단 스즈는 피그르그스 얼어슈라샤 걸레금! 디데 어느 앵가마다시 함 스탈게 이게 여럿다 기다려 보이다.
5: Хайваннарға азық әзірлерге де, сүт жетіштірерге де техника керек. Пресслар, өзі тиеп бұшат атырған орбалар, тұрмалар. Апиқазанға мүрәжәғат етіңіз. Шалтыратыңыз. 8-800-250-2581. Апиқазан, сұйырларын рәхмет әйтір, әкөршілерін күнләшір.